0: Bienvenidos
1: desde Radio 4EB FM.
2: Estás en la emisora del mundo, 4EB FM, 98.1.
3: Bonjour, vous écoutez
4: Radio 4EB
5: de Brisbane.
6: Konnichiwa, Radio 4EB,
5: no le cambies. Welcome to Radio 4EB FM.
7: Many languages, many cultures. Sharing the world on 98.1 FM.
8: 뭐? 브리즈번에 한인 라디오가 있다고?
9: That's right. 매주 화요일 밤 11시부터 12시 반.
10: 브리즈번 절대 공감지대 FM 98.1.
8: 달가나의 라디오 달나라에 오신 걸
11: 환영합니다.
12: 세 가지 다른 매력의 코너지기들.
13: 오 마이 갓.
14: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11: 채널 고정.
15: You're listening to 98.1 Radio 4EB FM. Now broadcasting in the Korean language.

수영, 낚시 및 요트를 할 때 지역사회 안전 유지하기. 혼자 가지 마세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세요. 주류를 섭취하지 마세요. 자녀는 항상 지켜보세요. 수영과 수상 안전을 익히세요. Royal Life Saving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0: Hi, I'm Adrian Schrinner, Lord Mayor of Brisbane. The first roads under our record Operation Smooth resurfacing program are now complete, with plenty more on the way. It's the biggest resurfacing effort in the city's history, delivering nearly a million square metres of smoother roads across some of Brisbane's busiest routes. Operation Smooth builds on our Big Fill pothole blitz, which at its peak saw a pothole repaired every 2 minutes across the city. It's all part of our investment to improve our roads, tackle congestion and keep Brisbane moving.
1: Pong, 이거 어떻게 움직여?
2: 이거 한번 해봐. 있잖아.
1: 응?
2: 누가 네 사진을 보내라고 해도 절대 보내면 안 돼.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 알았어?
1: 그래.
2: 좋아.
3: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아동 성폭력이 없는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모두 같이 아동 성폭력을 끝냅시다. 한 번에 하나씩 이야기합시다. 캐머라 소재 호주 정부 승인.